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에 대해 SNS에 합의 협상은 거의 끝나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혀 관계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 TV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만족할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에 이란 정세와 관련해 관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화협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 각국 지도자 외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참모총장도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에 관한 각서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고 미국과 이란, 기타 여러 나라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개별 전화회담을 실시했다고 밝힌 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따라 23일 밤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3일 국영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서를 최종 조율하는 중이며 앞으로 3,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군사 관련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관련 기업 중 하나를 공격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고 현장 주변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생산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는 화학 제조업체로 공격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교외의 여러 장소를 무인기로 공격한 바 있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장거리 공격을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의 무인기 기지와 당국의 건물 등을 공격해 러시아 측에서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0: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등의 매체는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루한스크 주에 있는 학생 기숙사와 교육시설 등이 22일 무인기 공격을 받아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회의 폐회로 니혼 히당교,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와 NGO가 온라인상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재검토 회의에서 3회 연속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었던 데 대해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한 니혼 히당교의 하마스미 지로 사무국장은 히당교로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다고 적극 준비했다며 의장도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정리하는 형태를 원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3회 연속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조약 자체의 의의가 의문시된다는 회의였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사키 피폭자로 니혼 히당교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다나카 시게미츠 씨는 핵 군비 확대 경쟁이 지금보다 격심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되며 NPT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23일 발포 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용의자 남자 한 명이 숨지고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일본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쯤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용의자 남자 한 명이 백악관 부지 밖에 있는 경비를 위한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이후 이 남자와 비밀경호국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남자는 총에 맞아 사망이 확인됐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도 다쳤지만 용의자의 발포로 인한 것인지 그 후에 총격적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부상자의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만찬회에 무장 괴한이 난입해 발포한 뒤 제압된 바 있어 미국 언론은 이번 발포에 대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 토치기 현 카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지시범인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체포 후 모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토치기현 카미노카와마치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실행범으로 알려진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사건 당일부터 이틀 후에 걸쳐 잇따라 체포됐고 그 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무직 다케마에 카이토 용의자와 다케마에 미유 용의자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부부가 현장에서 떨어진 도치기 현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남편인 카이토 용의자가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로비에서 출발 몇십 분 전에 체포됐는데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경유지로 제3국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인 미우 용의자도 같은 날 자택이 있는 요코하마시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생후 7개월 자녀와 함께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호텔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후에 토치기현을 떠난 부부가 별도 행동을 하며 도망이나 은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23일 한국에서 열려 일본의 니테레 도쿄 베르디 벨레자가 북조선 팀과 맞붙었지만 0-1로 패해 첫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째를 맞은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한국 수원에서 열려 벨레자는 북조선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맞붙었습니다. 벨레자는 전반에 28세의 시오코시 유즈호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치고 골대로 향하는 등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였지만 44분의 역습으로 북조선의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점 차로 뒤진 후반에는 상대 측의 수차례 공격으로 어렵게 전개됐지만 골키퍼 우바슈 선수가 여러 차례 슛을 막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벨레자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점수를 내지 못하고 0-1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
3: 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

0: 있으니
1: 라고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0: これもいいですね.
1: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0: 可愛い. 可愛いですね. 可愛い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1: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1: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1: 見て는 동사 보다.
0: 見る의
1: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0: この는
1: 이.
0: T셔츠는
1: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1: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0: 面白い는
1: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 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ですね.
1: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0: 오키, 오키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1: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0: 高い, 高い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0: ください는
1: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0: これをください
1: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これをください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7: 本当, 가와이.
6: これもいい ですね.
8: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6: 縁結び.
7: 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あ、 これをください。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1: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2: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1: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2: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1: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

0: 알려진 심한해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럼요. 선생님 네.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탑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나는 통 연하장도 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물 갔다 두 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땐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0: 아주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주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물리라.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0: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1: 아유, 선생님, 밖에
0: 우리
1: 안 보이십니다.
0: 93살이에요, 네.
2: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연습,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카타 파라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 소리를 내 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갖다 넘어진다.
2: 저희 아나운서들이 좀
1: 대단하네요. 네.
2: 본보기가
1: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0: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어인데 그런 말은 우리 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이제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2: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0: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봐서 네.
1: 네.
0: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죠?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큰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그래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2: 그렇죠. 일본의
0: 네,
2: 달력이죠.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0: 그래 거기에 한 마디씩 다 있다고 그런 말이
2: 좋은 말이
0: 그래서
2: 있습니다.
0: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 출판사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 한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일본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이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대해서 생각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2: 그렇죠.
0: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저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같다가 스마사티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아시 뭐 저 앙에아시 승에아시 스리아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 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다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잡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아서 네. 그래서 번역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2: 그것도 공부죠.
1: 공부죠. 네.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어고 한국어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선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2: 1960년대라면 네. 정말 저희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온 거예요.
1: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2: 아, 직접 만드시고.
0: 네.
2: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0: 네네.
2: 국어 교과서.
0: 네네.
2: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2: 직접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그러니까 네.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2: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있었습니다. 실은 1970년대 들어가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즈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발견
2: 그렇죠.
0: 발견됐어요. 네. 그때에 고분이 발견돼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0: 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설명이에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간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 해서 고분이 발견해서 꿈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도 나는 지금 저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 예상 외로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서 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 지도로서 나가서 첫 과연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부가 팔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사극소설에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테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저 환전을 시작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네. 그러게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용 선생님께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근데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거 누정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되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1: 다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에 대해 SNS에 합의 협상은 거의 끝나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혀 관계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 TV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만족할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에 이란 정세와 관련해 관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화협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 각국 지도자 외에 중재국인

0: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에 관한 각서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고 미국과 이란, 기타 여러 나라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개별 전화회담을 실시했다고 밝힌 외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따라 23일 밤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3일 국영TV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서를 최종 조율하는 중이며 앞으로 3,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군사 관련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관련 기업 중 하나를 공격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고 현장 주변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생산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는 화학 제조업체로 공격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교외의 여러 장소를 무인기로 공격한 바 있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장거리 공격을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의 무인기 기지와 당국의 건물 등을 공격해 러시아 측에서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등의 매체는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루한스크주에 있는 학생 기숙사와 교육시설 등이 22일 무인기 공격을 받아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뉴욕에서 열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회의 폐회로 니혼 히당교, 일본 원스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와 NGO가 온라인상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재검토 회의에서 3회 연속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었던 데 대해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한 니혼 휘당교의 하마스미 지로 사무국장은 휘당교로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다고 적극 준비했다며 의장도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정리하는 형태를 원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3회 연속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조약 자체의 의의가 의문시된다는 회의였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사키 피폭자로 니혼 히당교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다나카 시게미츠 씨는 핵 군비 확대 경쟁이 지금보다 격심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되며 NPT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23일 발포 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 남자 한 명이 숨지고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일본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쯤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용의자 남자 한 명이 백악관 부지 밖에 있는 경비를 위한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이후 이 남자와 비밀 경호국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남자는 총에 맞아 사망이 확인됐다고 비밀 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도 다쳤지만 용의자의 발포로 인한 것인지 그 후에 총격적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부상자의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만찬회에 무장 괴한이 난입해 발포한 뒤 제압된 바 있어 미국 언론은 이번 발포에 대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0: 부지기 현 카미노카와 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지시범인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체포 후 모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부지기현 카미노카와 마치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실행범으로 알려진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사건 당일부터 이틀 후에 걸쳐 잇따라 체포됐고 그 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무직, 다케마에 카이토 용의자와 다케마에 미유 용의자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부부가 현장에서 떨어진 도치기 현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남편인 카이토 용의자가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로비에서 출발 몇십 분 전에 체포됐는데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경유지로 제3국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인 미우 용의자도 같은 날 자택이 있는 요코하마시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생후 7개월 자녀와 함께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호텔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후에 도치기현을 떠난 부부가 별도 행동을 하며 도망이나 은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23일 한국에서 열려 일본의 니테레 도쿄 베르디 벨레자가 북조선 팀과 맞붙었지만 0-1로 패해 첫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째를 맞은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한국 수원에서 열려 벨레자는 북조선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맞붙었습니다. 벨레자는 전반에 28세의 시오코시 유즈호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치고 골대로 향하는 등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였지만 44분의 역습으로 북조선의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점 차로 뒤진 후반에는 상대 측의 수차례 공격으로 어렵게 전개됐지만 골키퍼 우바 슈 선수가 여러 차례 슛을 막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벨레자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점수를 내지 못하고 0-1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本当? 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本当?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다음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이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루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
0: 는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5: ですね를
0: 붙여서
5: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가와이 かわいいですね. 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見て, この T シャツ.
7: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5: 見て
0: 는동사보다
5: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5: この
0: 는이
5: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4: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5: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おもしろ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5: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5: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타미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고레오ください
5: これをください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5: ください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5: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3: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7: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1: ミーアの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프리로서 내가 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할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럼요. 선생님 네.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탁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도 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물 갔다 두 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이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렇지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무리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2: 선생님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1: 우리 93살이에요. 네.
0: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또 말을 하면은 이 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에서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유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 카타파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갖다 듬어진다.
0: 저희 괜찮네요. 아나운서들이 좀 네. 본보기가 되는데
2: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운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0: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큰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그래.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1: 그렇죠. 일본의 달력이죠.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0: 그래. 거기에 한마디씩 다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1: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0: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출판사는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동안 일을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이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말에 대해서 생각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말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저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키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아시 뭐 저 앙에아시 승에아시 스리아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아 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자고 찾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아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그것도 공부죠.
2: 공부죠.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아, 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할 텐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1: 1960년대라면 네. 정말 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 재석으로 온 거예요.
2: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1: 아, 직접 만드시고.
0: 네, 네, 네. 오,
1: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0: 네, 네.
1: 국어 교과서.
0: 네, 네.
1: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1: 직접 만드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네.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1: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예, 실은 1970년대 들어가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아.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에, 저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에, 고분이 발견, 그렇죠. 발견됐어요. 네. 그때에 분, 고분이 발견돼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에, 오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에,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저 와세다 대학 에,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 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에,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정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건가 하고 오리엔테이션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평양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생고 조생고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것도 나는 지금 저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 예상 외였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세다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2: 그러셨군요.
0: 네.
2: 아주 지금 6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바뀌었죠. 에,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지도 발음지도로서 나가서 척화인이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에,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석 달이 지나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 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 라디오 앞에서 테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이제 환전을 시작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네. 그러게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용 선생님께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한 네. 근데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누정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되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2: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1: 시간이
2: 되어버렸네요.
1: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프리로서 내가 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0: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2: 그럼요. 선생님 네.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저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탑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도 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물 갔다 두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 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무리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0: 아유, 선생님, 밖에 안 보이십니다.
1: 우리 93살이에요, 네.
2: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또, 말을 하면은 이 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건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에서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유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자카타파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갖다 넘어진다고.
2: 저희 진짜, 아나운서들이 좀 네. 돈보기가 되는데.
0: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0: 말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1: 그렇죠. 네. 일본의 달력이죠. 네.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0: 그래. 거기에 한 마디씩 다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1: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0: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출판사는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동안 일을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말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저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키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아시 뭐 저 앙에아시 승에아시 스리아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다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잡아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아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그것도 공부죠.
2: 공부죠.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선생이 없다 이 말에. 그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1: 1960년대라면 네. 정말 저희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재석으로 온 거예요.
2: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을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1: 직접 만드시고.
0: 네.
1: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0: 들었는데
1: 국어 교과서.
0: 네네.
1: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1: 직접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네.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1: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실은

0: 70년대 들어가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아.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에, 저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에, 고분이 발견, 발견됐어요. 네. 그때에 분 고분이 발돼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에, 오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대학교에 예,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저 와세다 대학 예,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 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에,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령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건가으로 오리엔테이션 나왔는데,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에,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리엔테이션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평양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센거 조센거 조선어 조선어지 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어 그것도 나는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 예상 외였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스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바뀌었죠. 에,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지도 발음지도로서 나가서 척 과연이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에,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석 달이 지나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저 환전을 시작을 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그러게 이 섭섭합니다. 그런,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홍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그냥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누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돼.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1: 다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에 대해 SNS에 합의 협상은 거의 끝나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혀 관계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 TV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만족할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에 이란 정세와 관련해 관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화 협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 각국 지도자 외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에 관한 각서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고 미국과 이란, 기타 여러 나라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개별 전화회담을 실시했다고 밝힌 외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따라 23일 밤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3일 국영TV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서를 최종 조율하는 중이며 앞으로 3,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군사 관련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관련 기업 중 하나를 공격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고 현장 주변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생산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는 화학 제조업체로 공격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교외의 여러 장소를 무인기로 공격한 바 있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장거리 공격을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 주에서 러시아군의 무인기 기지와 당국의 건물 등을 공격해 러시아 측에서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등의 매체는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루한스크 주에 있는 학생 기숙사와 교육시설 등이 22일 무인기 공격을 받아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0: 뉴욕에서 열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회의 폐회로 니혼 히당교, 일본 원스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와 NGO가 온라인상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재검토 회의에서 3회 연속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었던 데 대해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한 니혼 히당교의 하마스미 지로 사무국장은 히당교로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다고 적극 준비했다며 의장도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정리하는 형태를 원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3회 연속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조약 자체의 의의가 의문시된다는 회의였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사키 피폭자로 니혼 히당교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다나카 시게미츠 씨는 핵 군비 확대 경쟁이 지금보다 격심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되며 NPT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23일 발포 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은 용의자 남자 한 명이 숨지고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일본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쯤,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용의자 남자 한 명이 백악관 부지 밖에 있는 경비를 위한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이후 이 남자와 비밀경호국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남자는 총에 맞아 사망이 확인됐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도 다쳤지만 용의자의 발포로 인한 것인지 그 후에 총격적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부상자의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만찬회에 무장 괴한이 난입해 발포한 뒤 제압된 바 있어 미국 언론은 이번 발포에 대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0: 토치기 현 카미노 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지시범인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체포 후 모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토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실행범으로 알려진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사건 당일부터 이틀 후에 걸쳐 잇따라 체포됐고 그 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무직 다케마에 카이토 용의자와 다케마에 미유 용의자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부부가 현장에서 떨어진 도치기 현 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남편인 카이토 용의자가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로비에서 출발 몇십 분 전에 체포됐는데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경유지로 제3국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인 미우 용의자도 같은 날 자택이 있는 요코하마시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생후 7개월 자녀와 함께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호텔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후에 토치기현을 떠난 부부가

0: 별도 행동을 하며 도망이나 은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23일 한국에서 열려 일본의 니테레 도쿄 베르디 벨레자가 북조선 팀과 맞붙었지만 0-1로 패해 첫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째를 맞은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한국 수원에서 열려 벨레자는 북조선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과 맞붙었습니다. 벨레자는 전반에 28세의 시오코시 유즈호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치고 골대로 향하는 등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였지만 44분의 역습으로 북조선의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점 차로 뒤진 후반에는 상대 측의 수차례 공격으로 어렵게 전개됐지만 골키퍼 우바 슈 선수가 여러 차례 슛을 막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벨레자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점수를 내지 못하고 0-1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可愛いお守りですね。本当可愛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2: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앤무스비 부적이에요.
2: 800엔이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3: 앤무스.
0: 앤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4: 앤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5: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5: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미테, 고노 티셔츠.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0: 미테는 동사 보다,
6: 미루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6: 고노는
0: 이,
6: 티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2: 오모시로이데스네.
1: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6: 오모시로이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6: 오기, 오기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오기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6: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6: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6: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6: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可愛いお守りですね.
4: 本当可愛い.
5: これもいいですね.
3: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5: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절이 나왔는데요.

0: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0: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1: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0: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1: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2: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용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눈치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집 앉아 있는 여기가 어떻게 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눈치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아주 넓고 좋은
0: 그러면
2: 방이죠?
0: 선생님 지금
2: 네.
0: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저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탁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 노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물 갔다 두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썼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계기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무리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2: 아유, 선생님, 밖에 안
1: 우리
2: 보이십니다.
1: 93살이에요. 네.
0: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에서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카타파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가다듬어진다고.
0: 저희 아나운서들이 좀
2: 대단하네요. 네.
0: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2: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0: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2: 그래서 네.
1: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큰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그래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0: 그렇죠 네, 일본의 달력이죠 네,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1: 그래 거기에 한 마디씩 다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0: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1: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출판사는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0: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1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이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키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야시 뭐저 앙이야시 승이야시 스리야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이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아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그것도 공부죠.
2: 공부죠.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어고 한국어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할 텐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할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1960년대라면
0: 네.
1: 정말 제 상상이 잘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참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글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온 거예요.
2: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1: 직접 만드신
0: 네.
1: 것도.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0: 네네.
1: 국어 교과서.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1: 직접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1: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실은 1970년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 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츠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1: 그렇죠.
0: 발견됐어요. 그때에 고분이 발달해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제학에서

0: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정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공학으로 오는지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 누가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간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센고 조센고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도 나는 지금 저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 예상외였지만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세다 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 지도로서 나가서 첫 과연이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사극소설에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테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환전을 시작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섭섭합니다 그런 투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호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누이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가서 말로 쓰면 되는. 그래야지, 그럴 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1: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0: 네.
2: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恋人が 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可愛い.
0: 는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토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
0: 처럼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있어요. 또 문장 끝에 ですね를 붙여서
1: かわいいですね
0: 라고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가와이 가와이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 シャツ는
0: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 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라고
0: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本当、かわい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8: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 これをください。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2: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2: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에 대해 SNS에 합의 협상은 거의 끝나 미국과 이란 여러 국가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혀 관계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 TV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만족할 형태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에 이란 정세와 관련해 관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화 협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 중동 각국 지도자 외에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참모총장도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에 관한 각서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끝났고 미국과 이란, 기타 여러 나라 사이에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개별 전화회담을 실시했다고 밝힌 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따라 23일 밤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3일 국영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서를 최종 조율하는 중이며 앞으로 3,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군사 관련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관련 기업 중 하나를 공격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고 현장 주변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생산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는 화학 제조업체로 공격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에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교외의 여러 장소를 무인기로 공격한 바 있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장거리 공격을 강화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의 무인기 기지와 당국의 건물 등을 공격해 러시아 측에서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등의 매체는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루한스크 주에 있는 학생 기숙사와 교육시설 등이 22일 무인기 공격을 받아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회의 폐회로 니혼 히당교, 일본 원스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와 NGO가 온라인상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재검토 회의에서 3회 연속으로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었던 데 대해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한 니혼 히당교의 하마스미 지로 사무국장은 히당교로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싶다고 적극 준비했다며 의장도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정리하는 형태를 원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3회 연속 최종 문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조약 자체의 의의가 의문시된다는 회의였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사키 피폭자로 니혼 히당교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다나카 시게미츠 씨는 핵 군비 확대 경쟁이 지금보다 격심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되며 NPT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23일 발포 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은 용의자 남자 한 명이 숨지고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일본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쯤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주변에서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의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용의자 남자 한 명이 백악관 부지 밖에 있는 경비를 위한 검문소에 접근해 가방에서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이후 이 남자와 비밀경호국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남자는 총에 맞아 사망이 확인됐다고 비밀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또 부근에 있던 시민 한 명도 다쳤지만 용의자의 발포로 인한 것인지 그 후에 총격적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부상자의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만찬회에 무장 괴한이 난입해 발포한 뒤 제압된 바 있어 미국 언론은 이번 발포에 대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 부치기 현 카미노카와마치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지시범인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체포 후 모두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투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에서 실행범으로 알려진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사건 당일부터 이틀 후에 걸쳐 잇따라 체포됐고 그 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무직 다케마에 카이토 용의자와 다케마에 미유 용의자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부부가 현장에서 떨어진 도치기 현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남편인 카이토 용의자가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로비에서 출발 몇십 분 전에 체포됐는데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경유지로 제3국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인 미우 용의자도 같은 날 자택이 있는 요코하마시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생후 7개월 자녀와 함께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호텔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후에 토치기현을 떠난 부부가 별도 행동을 하며 도망이나 은신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23일 한국에서 열려 일본의 니테레 도쿄 베르디 벨레자가 북조선 팀과 맞붙었지만 0-1로 패해 첫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2회째를 맞은 축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한국 수원에서 열려 벨레자는 북조선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맞붙었습니다. 벨레자는 전반에 28세의 시오코시 유즈호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치고 골대로 향하는 등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였지만 44분에 역습으로 북조선의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점 차로 뒤진 후반에는 상대 측의 수차례 공격으로 어렵게 전개됐지만 골키퍼 우바 슈 선수가 여러 차례 슛을 막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벨레자는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점수를 내지 못하고 0-1로 패해 준우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
3: 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루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0: 는 동사 보다,
1: 미르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고노는
0: 이,
1: 티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2: 面白いですね.
3: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3: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 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오키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本当、かわいい。これもいいですね。
6: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5: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3: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3: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東海の小島の磯の白砂に我泣き濡れてカニと戯る。東海の小島の磯の白砂に我泣き濡れてカニと戯る。石川啄木。